0: 딱 기만한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막 이래 이래로 딱 도시와시 있다고도 갔다 이모와 있어 것이 그대로 기대나 있다가 기만한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담놈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있어 보시기도 듣기도 아닌데 가요 기와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기와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동 말다 자 남진 담다 자
1: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2: you were just
1: to,
2: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So, no. Okay, okay. So I'm leaving.
0: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Da da da da da da da. 추모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이마와 있어 가시고 듣는 기도 아닌데가 도주와 시이다 고도가 추모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새 도주와 시이다 있다 슈다다 자자 몇타 키워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말하는 것도 했다

0: 면차 차. 주머나급 기르다 하시다나급 기르다 셋 조조시 도구가 이모 이수가시고 도대체 내가 아닌다가 기완나크 유래를 하시다나크 유래를 기완나크 유래를 하시다나크 유래 조조시 도구가 기완나크 유래 하시다나크 유래 조조시 도구가 이마 와 이소가 시켜 내다 기대나 인사가 아 파라이스 데 루이고 미야타 호포 나이스 주노소 슈랍 다다다 미야타 다다다 미야타 이마 와 이소가 시크 이마 와 슈랍 다다다 미야타 다다다 미야타 飛び込むだけの芸人の妖精飛び込むだけの芸人の妖精セットを上していたことがあってダッダッヤッダッダッダッダッ決まなく揺れ走らなく揺れ決まなく揺れ走らなく揺れだって決まなく揺れ走らなく揺れだってダッダッダッダッダッダッダッダッ
1: Was my real kind of run out of concentration?
2: Oh, I did throughout the entire.
1: Oh no,
2: that sounds very counterproductive.
3: Yeah, you're not your now.
2: Oh, right. Right, new thing.
4: Okay. Can I feel it? Then I'm not.
1: Oh, it sounds like a Yu-Gi-Oh! The way you looked at me too. It's like the rich kid in the commercial.
2: Has all
1: the
2: cards.
1: Exactly.
4: And the other.
1: That's such a perfect face.
4: And you start like. The other is like.
2: Why are you laughing?
1: Oh, this is so tuning, like, y'all.
4: Always
1: that.
4: You guys always.
5: Got to go.